제비세들 운동회.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세들 운동회가 혼창. 왔다 까닥 도르락 슝, 보름 가르멍 도르락 휑휑.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.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쌔기 놀아 올랍죠.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. 이디 저디 어멍 제비새 부르는 소리. 어슥어슥 골대 꼬장

그 미쳤댔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미치고 싶어. 누군가는 우리 손가락질했지만 어렵게 깍지 낀 손 절대 놓치기 싫어. 넌 죽어버린 나란 별에 다시 불을 붙였어. 난 태양이 돼 네 두 눈에 오랜 장말 그쳤어. 봄날의 향기처럼 풋풋한 우리 사랑의 숨결 속에서 난 다시

저는 유민이에요. 그 애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날 무렵 늦은 오후였어요. 성진이 형, 명훈이 형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거 보세요. 나는 그 애와 꼭 결혼할 거예요. 그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.